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13.
2: 이번 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히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빈말로 남에게 무엇을 준다든지 또는 많이 주었다고 과장하여 말하지 말라. 그 말이 도리어 빚이 되고 덕을 상하나니라. 또는 허공법계에 빈말로 맹세하지 말라. 허공법계를 속인 말이 무서운 죄고의 원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풍 2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주세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지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큰 공부법을 알았다 하리요.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9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 방송 일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였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교단의 대의를 살려내고 태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 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오늘 또다시 이 예회를 맞이할 수 있음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신앙 수행을 통해 더욱 성숙한 공부인 되도록 다짐하오니 정신의 수양을 통해 삶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사리의 연구를 통해 일과 이치를 통달하는 기쁨을 얻게 하시며 옳고 그름을 바르게 취사하여 자신도 진급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세계는 지금 주의 주장의 대립으로 전쟁의 공포와 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테러나 자연재해로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 많사오니 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 강자와 약자가 서로 진화해가고 전 세계 인류가 모두 진급의 길로 나아가도록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정산종서법어 공도편 57장 전서 973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7. 말씀하시기를 먼저 자기의 기운을 화하게 한 후에 사람을 널리 교화하는 것이 공부인의 신법이요 지도자의 덕이니 지도자들은 은악 양선을 주로 하여 저 사람이 폭력으로서 대하면 인으로 용서하고 저 사람이 교사로서 대하면 진으로 바르며 저 사람이 권세와 이해로서 대하면 공의와 정의로 응하여 능히 천하 창생을 심화, 기화로서 두루 교화하여야 하나니라.

0: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전산 박덕희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본문은 대종경 요원품 24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이 본문을 간단히 정리하면 선은 숨겨야 하고 악은 드러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한문으로는 은선양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은악양선을 미덕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악은 숨기고 선은 드러내라는 것이죠. 은선양악, 은악양선, 서로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선과 악에 대해 대략 살펴보면요. 선은 좋은 것, 옳은 것, 양심적인 것, 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악은 나쁜 것, 그른 것, 비양심적인 것, 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와 관련해서는 선업, 악업이라고 하고 선업을 지으면 선과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악과를 받는 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널리 쌓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로 사용해왔던 은악양선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은악양선은 상대방의 허물은 덮어주고 선한 행동은 드러내어 격려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 말은 유교경전 중용 제6장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공자께서 순임금을 예로 들어 설명한 내용입니다. 순임금은 큰 지혜를 지녔는데 사람들의 악한 점은 숨겨주고 선한 점은 드러내주셨다라고 합니다. 왜 은악양선하라고 했을까요? 은악양선, 악은 숨기고 선은 드러내라. 보통 실수는 덮어주고 선행은 드러내주라는 뜻이죠.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할까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감춰줄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잘한 일에 대해서는 드러내 칭찬해 줘야 합니다. 은악양선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 이야기하기 쉽고 남의 선행에 시기하고 배 아파하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실수와 잘못을 단죄하고 처벌할 수도 있지만 넓은 아량으로 숨겨주고 덮어주기도 해야 합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 실수해도 잘못해도 되는구나 라고 더 방심하고 방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 이 실수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렇지 않아야겠다라고 공부의 계기로 삼고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공부의 계기, 분발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겠죠. 양선의 경우도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잘한 것을 드러내고 칭찬하면 오만하고 교만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칭찬을 계기로 더 크고 지속적인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양선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선행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 선행을 널리 알림으로써 다른 사람이 본받고 행하는 모범이 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실수는 덮어주고 선행은 드러내는 것이 은악 양선 공부입니다. 서태산 대종사님은 신심이 부족하고 착하지 못한 제자들의 큰 허물에는 꾸중을 적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작은 선행에도 칭찬을 많이 하셨죠. 이것은 제자들에게 은악 양선이라는 방편을 베풀었다는 의미입니다. 정산 용사님은 법어 원리편 32장에서 은악 양선하여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고 상대방에게 상생으로 말을 하고 기운을 터야 나에게 기운이 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은악 양선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어 참회 개과의 길을 열어주면 물론 선행을 선양하여 지속적 상생의 선열을 맺도록 하는 제도 방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용품 24장의 본문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렇죠.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라고 했습니다. 나 스스로 내가 잘한 것을 들추어내는 것을 자랑질이라고 합니다. 나 이런 일 했어 하는 사람의 속에는 너는 이런 일 못하지 라는 우쭐대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왜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고 싶어 할까요?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메슬로는 이를 존중의 욕구라고 했습니다. 인정받음을 통해 자아 존중감이 상승하게 되죠. 특히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욕구가 강할수록 인정 욕구가 강하고 명성, 명예를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행동이 과시입니다. 과시는 사실보다 크게 나타내어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과시에는 어느 정도의 과장이 얹어집니다. 과시 행동은 인간만이 아니라 사회적 생활을 하는 생명체들의 일반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공작은 알록달록한 아름다운 날개를 과시해야 암컷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꽃을 피우는 식물들은 색깔과 향을 과시하여 곤충들을 불러 모은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러내고 싶은 욕구는 그에 따른 부작용도 동반합니다. 공작의 긴 꼬리는 맹수에게 더 잘 노출되고 움직임을 제한시켜 생존에 장애가 됩니다. 향기롭고 예쁜 꽃은 사람들에게 잘리고 꺾이게 되죠.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기 위해서는 발 건강을 희생하고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선을 숨겨두면 그 공덕이 커진다라고 했을까요? 실제로 숨겨두면 그 공덕이 커질까요? 또 어떻게 선을 숨겨둘까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보면 원금 플러스 이자가 붙죠. 복리일 경우 해마다 이자가 더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선을 숨겨두는 것은 은행에 예금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선행을 바로 드러내는 것은 돈을 있는 대로 다 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리 은행에 저축해 두면 내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찾아서 쓸 수가 있죠. 선이 바로 드러나면 소비가 되지만 감춰두면 꼭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쓰지 않더라도 진리는 그 복을 나에게 알맞게 맞춰서 주십니다. 만약 역경난경을 당할 때 그 숨겨진 공덕으로 인해 능히 역경난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복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을 숨긴다는 것은 선을 한 행위자를 감춘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있는데 그 선을 한 사람은 없는 것이 되죠. 선을 행한 사람이 없으면 역설적으로 모두가 선을 행한 것이 됩니다. 그 선한 공덕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의 몫이 되는 거죠. 그 공덕도 모두에게 두루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교당에서 떡 공양을 했어요. 그런데 공양한 사람을 알리지 않고 합니다. 누가 떡 공양을 했다고 대중에게 알려지면 그 한 사람에게만 고마움을 표시하겠죠. 그런데 떡을 맛있게 먹었는데 공양한 사람을 몰라요. 그러면 그 공양은 우리 교도님 중에 한 사람이 했지만 그 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도 한 사람이 아니라 평화교당 교도 전체의 고마움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의 공덕이 커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요, 내가 선행을 한 후에 그것을 최대한 숨겨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하셨죠. 좋은 일은 많이 하는데 말로 까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다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꼭꼭 숨겨둬야 되는데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공덕이 커지기는커녕 오히려 사라지고 심지어는 선이 아닌 악의 제업을 짓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진다라고 했는데요. 소태산 대종사님은 선에 대해서는 공덕이라고 말씀하셨고 악에 대해서는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뿌리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탕이라는 것이죠. 악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악의 열매가 자라게 됩니다. 그렇다면 악의 열매가 열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뿌리를 다스려야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악은 숨겨둘수록 뿌리가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뽑기는 힘들게 되겠죠. 악은 악을 불러오고 작은 악은 더 큰 악이 됩니다. 그리고 악으로 인한 괴로움은 커져만 가겠죠. 어느 교당에서 근무하는 교무님이 주변에 호박을 심으셨답니다. 호박이 하나둘 열려서 따다가 반찬을 해 먹었다는데요. 가을이 되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큰 호박들이 눈에 뜨이더랍니다. 가을이 되면 호박잎과 풀들에 가려졌던 잘 익은 노란 호박들이 어느새 큼지막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 호박들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눈에 잘 띄지 않았던 거죠. 왜 그럴까요?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숨어 있었기 때문에 따지 않고 커질 수 있었습니다. 선이 되었건 악이 되었건 숨어 있으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악을 숨기려고 할까요? 이것은 과시인정욕구의 반대 성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용기 있게 과감하게 그 악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숨겨두면 둘수록 그 악취는 심해지죠. 그리고 그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고 더 큰 악으로 커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먼저 드러내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남들이 모르는 나 자신만 알고 있는 숨기고 싶은 잘못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악은 감추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라고 했습니다. 악을 스스로 들추어내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악을 들추어내는 일은 내가 할 수도 타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은 악을 들추어내는 것이 고해 성사이고 참회이죠. 먼저 진리전에 고백하고 당사자에게 직접 나의 잘못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공개하고 다시는 악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불교에는 포살이라는 참회 의식이 있는데요. 스님들이 보름에 한 번씩 모여서 지켜야 할 계율을 독성하고 그동안에 자신이 지은 잘못을 대중 앞에서 참회하는 의식입니다. 자기 잘못, 악을 드러내는 것이죠. 남김없이 드러내느냐, 아니면 그 가운데 숨기는 것이 있느냐는 각자의 양심이고 몫이죠. 하지만 이런 자리를 만들어 참회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타인에 의해 악이 들추어지는 것인데요. 몇 년 전에 미궁 속에 있었던 연쇄살인의 진범이 밝혀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려 10여 명이 넘게 피해를 당할 정도로 무서운 범죄였는데요. DNA 분석으로 그 범인을 찾았는데 부산의 한 교도소에 무기수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사건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완전 범죄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진리의 세계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잘 감출 수 있었지만 요즘 세상은 대명천지라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 각종 언론 등을 통해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범법은 아니더라도 도덕적, 양심적으로 잘못한 것도 각종 SNS를 통해 대중의 심판을 받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악행이 들추어지는 것을 보면서 드는 감상은 참 죄 짓고는 못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들추어지는 것을 볼 때 이 사회가 정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사회의 경종이 되고 반면 교사가 되는 것이죠. 자, 누군가에 의해 나의 악행 잘못이 들추어진

라는 말이 있죠. 알려야 함께 걱정도 해주고 좋은 치료 방법을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악이라는 것은 마음의 병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을 잘못 쓰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죠. 마음병도 마찬가지로 널리 알렸을 때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잘못을 알 수도 있지만 자신의 그름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알면 스스로 고치려는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르면 아예 고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주변 인연의 도움이겠죠.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훈련 경호 시절 때입니다. 아침 사성이 끝나자마자 한 동지가 화를 내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자선 시간에 제발 졸지 좀 마라.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저도 바로 내가 뭘 졸았다고 그래? 언짢은 표정으로 응수를 했는데요. 제 딴에는 자선을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자선하던 동지는 제가 씩씩거리며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의 잘못을 지적한 동지가 믿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이후부터 저의 자선 시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절대 졸지 않겠다, 절대 눈을 감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의 잘못 그름을 드러내준 그 동지에게 매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선할 때 발분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 잘못한 제자들을 엄히 꾸짖으십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요. 개인적으로 타일러도 될 일을 왜 공개적으로 나무라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미리 경책하는 예방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종경 신속품 사장을 보면 대종사님께서 설법하실 때 제자 김정각이 조는 것을 보시고 혼내십니다. 그러시면서 앞에서 졸고 있는 것이 보기 싫기가 물소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김정각은 바로 일어나 대종사님께 사배를 올린 뒤에 웃고 맙니다. 김정각만 혼내신 게 아니겠죠. 악을 드러냄으로써 악을 면해 방지하는 성인의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을 감추고 있을 때는 그 악의 모습에 대해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악을 들추어내고 드러내면 그 악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그 악에서 벗어나 물리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죠. 스스로 찾을 수도 있고 주위 인연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악의 뿌리가 점차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타인에 대해서는 악을 숨기고 선을 드러내는 은악양선의 아량과 신법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는 선은 숨기고 악은 드러내는 은선양악의 겸양과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이론상의 진리는 숨었다 나타났다 합니다. 숨겨야 할 때 숨길 수 있어야 하고 나타나야 할 때 나타낼 줄 알아야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나날이 선의 공덕을 키워나가고 악의 뿌리를 얕게 하는 우리 공부인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물놀이 안전 수칙을 지킵시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해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장시간 수영하지 않습니다.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준비 운동을 한 다음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 몸을 순환시키고 수온에 적응시켜 수영하기 시작합니다. 초보자는 수심이 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배 혹은 떠있는 큰 물체 밑을 헤엄쳐 나간다는 것은 위험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통나무 같은 의지물이나 부유구, 큐브 등을 믿고 자신의 능력 이상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수영 중에 살려달라고 장난하거나 허우적대는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합니다.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입에 문 채로 수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막아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고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15장 말씀입니다.

0: 타우론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Yeah!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이 뛰어난 사자나 범도 극히 미미한 비루가 몸에 퍼지면 필경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이 큰 뜻을 세우고 공부하는 사람도 극히 미미한 마음 경계 몇 가지가 비루가 되어 그 발언을 막고 평생사를 그르치게 하나니 그러므로 공부인은 마음 비루가 오르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살펴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20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2: 어느 신문에 원불교를 찬양하는 기사가 연재되는지라 대중이 모두 기뻐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되 칭찬하는 이가 있으면 회방하는 사람도 따라서 생기나니 앞으로 우리 교세가 더욱 융성해지고 명성이 더욱 드러남을 따라 우리를 시기하는 무리도 생겨날 것인즉 그대들은 이 점을 미리 각오하여 세간의 칭찬과 비방에 너무 끌리지 말고 오직 살피고 또 챙기어 꾸준히 당연한 일만 행해 나가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단품 26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 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시대는 내 일이 남의 일이고 남의 일이 내 일임으로 약삭빠르게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은 결국 고독을 면치 못하게 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5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원음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왕 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만 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0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도 보지 못한 사람을 이름으로만 있다고 일러주면 허허해서 알기가 어려우나 사진으로 보여주면 더 절실히 알게 되는 것 같이 대종사께서는 이런 상으로 진리 그 당체의 사진을 직접 보여주셨으므로 학인들이 그 지경을 더우잡기가 훨씬 편리하게 되었나니라. 이런 상은 곧 진리 전체의 사진이니 이 진리의 사진으로서 연구의 대상을 삼고 정성을 쌓으면 누구나 참 진리 자리를 쉽게 터득할지라. 대종사께서 과거 회상은 일열의 천보살 시대였으나 앞으로는 천열의 만보살이 출현하리라 하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6장 법문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심쿵과 원불교 본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4: 02-731-7333.
5: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6: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6: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7: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WS 원음방송 심쿵 2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트로트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에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7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WBS.
1: 신나는 트로트로 감성 충전, 활력 충전. 성인 가요와 본문으로 함께하는 WBS 원원 방송 힙곡 드러시.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원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원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우 시 되도록 야외 활동을 삼가고 빗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고 캠핑장, 계곡, 강, 하천병 등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곳은 접근을 금지합니다. 산비탈, 축대, 옹벽, 담장 등 산사태나 붕괴 우려 지역은 접근을 금지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서로 사귀는데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대개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하는 연고이니 그대들은 유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무념하여 서로 사귀는 사이에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게 할지언정 그 인연이 낮은 인연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할지어다.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6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쉽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 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1: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 경북 의성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나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을 금지해 주시고 공사장이나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잠 등 위험지역에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며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오후 4시 55분 대구 군위 지역에 호우기형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산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나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은 접근을 금지하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WBS의 원음방송 심쿵 내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날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 8970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친구 검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십니다.
1: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104.9, 대구 경북은 98.3, 광주 전남은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어플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7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한 생각 나는 적시로 초범 월성의 큰 지혜를 얻으려 하나 그것은 크게 어긋난 생각이라.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물이 합해 이룬 것이요, 사냐의 대지도 작은 먼지에 합한 것이며, 재불재성의 대거를 이룬 것도 형상 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 적공을 합해 이룬 것이니, 큰 공부에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해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44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시 3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0: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1: 여름아 부탁해. 아이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104.9, 대구 경북은 98.3, 광주 전남은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어플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1: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증예에 끌린 바가 없이 훈계하였다면 그 말이 법이 될 것이나 만일 끌린 바가 있었다면 법이 되지 못하리라. 천지의 이치도 더위나 추위가 극하면 변동이 생기는 것 같이 사람의 처사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면 뒷날에 쇠함을 불러들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9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잠시 재난방송 안내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9일 19시 20분을 기해서 경남 합천 중부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하시고요.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하시고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대들에게 희로애락의 감정을 억지로 없애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희로애락을 곳과 때에 마땅하게 서서 자유로운 마음 기틀을 걸림없이 운영하되 중도에만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고 하며 가벼운 재지와 작은 욕심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재지와 발심에 크지 못함을 걱정하라 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가르치는 법은 오직 작은 것을 크게 할 뿐이며 배우는 사람도 작은 데에 들이던 그 공력을 다시 큰 데로 돌리라는 것이니 이것이 곧 큰 것을 성취하는 대법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37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를 할 때 육신을 돌보지 않고 너무 독공을 하여 몸을 상한다거나 육신만 위하고 공부에 방종하는 사람은 다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 자기의 정신과 육신의 정도를 보아 능히 놓고 능히 잡을 줄 알아야 병 없는 공부를 성취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4: 오빠, 저 창문 좀 열어줘요.
5: 홍도야, 네가 또 형철이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병이 났느냐. 다 잊어버려라.
4: 오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날 비웃고 천한 기생이라고 욕을 해도 그냥 반반은 그렇지 않았어요.
5: 그런 사람이 왜 부잣집 교수에게 장가를 들었느냐 말이다.
4: 아니에요, 오빠. 세월이 가면 다 아실 거예요. 그이는 꼭 제품에 돌아오실 거예요.

홍도야, 이 불쌍한 것은 오빠야 학비를 대느라고 그 모진 고생을 했지. 응, 홍도야. 이제는 안심해라. 그리고 하루빨리 병이 나아서 새로운 광명이를 이 오빠와 같이 걸어가자꾸나. 응, 홍도야.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라고요. 울리지 마세요. 나를 울리지 마세요. 누가 울고 싶어 울겠어. 울린 사람이 누구야? 또 우는 사람이 누구야? 이름이 여자기에 울기도 하고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한 제자 수십 년간 독실한 신을 바치고 특기의 좌선 공부에 전력하더니 차차 정신이 맑아져서 선님의 내왕할 것과 비 오고 그칠 것을 미리 아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수행하는 도중에 혹 반딧불같이 나타나는 허령에 불과하나니 그대는 정신을 차려 그 마음을 제거하라. 만일 그것에 낙을 붙이면 큰 진리를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사도에 떨어져서 아수라의 유가 되기 쉽나니, 어찌 정법 문화에 그런 것을 용납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 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 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다녀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행신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옵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교단의 대의를 살려내고 태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 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오늘 또다시 이 예회를 맞이할 수 있음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신앙 수행을 통해 더욱 성숙한 공부인 되도록 다짐하오니 정신의 수양을 통해 삶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사리의 연구를 통해 일과 이치를 통달하는 기쁨을 얻게 하시며 옳고 그름을 바르게 취사하여 자신도 진급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세계는 지금 주의 주장의 대립으로 전쟁의 공포와 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테러나 자연재해로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 많사오니 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 강자와 약자가 서로 진화해가고 전 세계 인류가 모두 진급의 길로 나아가도록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정산종서법어 공도편 57장 전서 973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7. 말씀하시기를 먼저 자기의 기운을 화하게 한 후에 사람을 널리 교화하는 것이 공부인의 신법이요 지도자의 덕이니 지도자들은 은악 양선을 주로 하여 저 사람이 폭력으로서 대하면 인으로 용서하고 저 사람이 교사로서 대하면 진으로 바르며 저 사람이 권세와 이해로서 대하면 공의와 정의로 응하여 능히 천하 창생을 심화, 기화로서 두루 교화하여야 하나니라.

0: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10.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전산 박덕희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문은 대종경 요음품 24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이 법문을 간단히 정리하면 선은 숨겨야 하고 악은 드러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한문으로는 은선양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은악양선을 미덕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악은 숨기고 선은 드러내라는 것이죠. 은선양악, 은악양선, 서로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선과 악에 대해 대략 살펴보면요. 선은 좋은 것, 옳은 것, 양심적인 것, 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악은 나쁜 것, 그른 것, 비양심적인 것, 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와 관련해서는 선업, 악업이라고 하고 선업을 지으면 선과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악과를 받는 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널리 쌓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로 사용해왔던 은악양선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은악양선은 상대방의 허물은 덮어주고 선한 행동은 드러내어 격려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 말은 유교경전 중용 제6장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공자께서 순임금을 예로 들어 설명한 내용입니다. 순임금은 큰 지혜를 지녔는데 사람들의 악한 점은 숨겨주고 선한 점은 드러내주셨다라고 합니다. 왜 은악양선하라고 했을까요? 은악양선, 악은 숨기고 선은 드러내라. 보통 실수는 덮어주고 선행은 드러내주라는 뜻이죠.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할까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감춰줄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잘한 일에 대해서는 드러내 칭찬해 줘야 합니다. 은악양선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 이야기하기 쉽고 남의 선행에 시기하고 배 아파하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실수와 잘못을 단죄하고 처벌할 수도 있지만 넓은 아량으로 숨겨주고 덮어주기도 해야 합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 실수해도 잘못해도 되는구나 라고 더 방심하고 방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 이 실수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렇지 않아야겠다라고 공부의 계기로 삼고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공부의 계기, 분발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겠죠. 양선의 경우도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잘한 것을 드러내고 칭찬하면 오만하고 교만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칭찬을 계기로 더 크고 지속적인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양선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선행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 선행을 널리 알림으로써 다른 사람이 본받고 행하는 모범이 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실수는 덮어주고 선행은 드러내는 것이 은악 양선 공부입니다. 서태산 대종사님은 신심이 부족하고 착하지 못한 제자들의 큰 허물에는 꾸중을 적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작은 선행에도 칭찬을 많이 하셨죠. 이것은 제자들에게 은악 양선이라는 방편을 베풀었다는 의미입니다. 정산 종사님은 법어 원리편 32장에서 은악 양선하여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고 상대방에게 상생으로 말을 하고 기운을 터야 나에게 기운이 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은악 양선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어 참회 개과의 길을 열어주면 물론 선행을 선양하여 지속적 상생의 선열을 맺도록 하는 제도 방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용품 24장의 본문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렇죠.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라고 했습니다. 나 스스로 내가 잘한 것을 들추어내는 것을 자랑질이라고 합니다. 나 이런 일 했어 하는 사람의 속에는 너는 이런 일 못하지 라는 우쭐대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왜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고 싶어 할까요?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메슬로는 이를 존중의 욕구라고 했습니다. 인정받음을 통해 자아 존중감이 상승하게 되죠. 특히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욕구가 강할수록 인정 욕구가 강하고 명성, 명예를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행동이 과시입니다. 과시는 사실보다 크게 나타내어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과시에는 어느 정도의 과장이 얹어집니다. 과시 행동은 인간만이 아니라 사회적 생활을 하는 생명체들의 일반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공작은 알록달록한 아름다운 날개를 과시해야 암컷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꽃을 피우는 식물들은 색깔과 향을 과시하여 곤충들을 불러 모은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러내고 싶은 욕구는 그에 따른 부작용도 동반합니다. 공작의 긴 꼬리는 맹수에게 더 잘 노출되고 움직임을 제한시켜 생존에 장애가 됩니다. 향기롭고 예쁜 꽃은 사람들에게 잘리고 꺾이게 되죠.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기 위해서는 발 건강을 희생하고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선을 숨겨두면 그 공덕이 커진다라고 했을까요? 실제로 숨겨두면 그 공덕이 커질까요? 또 어떻게 선을 숨겨둘까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보면 원금 플러스 이자가 붙죠. 복리일 경우 해마다 이자가 더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선을 숨겨두는 것은 은행에 예금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선행을 바로 드러내는 것은 돈을 있는 대로 다 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리 은행에 저축해 두면 내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찾아서 쓸 수가 있죠. 선이 바로 드러나면 소비가 되지만 감춰두면 꼭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쓰지 않더라도 진리는 그 복을 나에게 알맞게 맞춰서 주십니다. 만약 역경난경을 당할 때 그 숨겨진 공덕으로 인해 능히 역경난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복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을 숨긴다는 것은 선을 한 행위자를 감춘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있는데 그 선을 한 사람은 없는 것이 되죠. 선을 행한 사람이 없으면 역설적으로 모두가 선을 행한 것이 됩니다. 그 선한 공덕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의 몫이 되는 거죠. 그 공덕도 모두에게 두루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교당에서 또 공행을 했어요. 그런데 공행한 사람을 알리지 않고 합니다. 누가 떡 공양을 했다고 대중에게 알려지면 그 한 사람에게만 고마움을 표시하겠죠. 그런데 떡을 맛있게 먹었는데 공양한 사람을 몰라요. 그러면 그 공양은 우리 교도님 중에 한 사람이 했지만 그 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도 한 사람이 아니라 평화교당 교도 전체의 고마움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의 공덕이 커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요, 내가 선행을 한 후에 그것을 최대한 숨겨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하셨죠. 좋은 일은 많이 하는데 말로 까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다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꼭꼭 숨겨둬야 되는데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공덕이 커지기는커녕 오히려 사라지고 심지어는 선이 아닌 악의 제업을 짓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진다라고 했는데요. 소태산 대종사님은 선에 대해서는 공덕이라고 말씀하셨고 악에 대해서는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뿌리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탕이라는 것이죠. 악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악의 열매가 자라게 됩니다. 그렇다면 악의 열매가 열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뿌리를 다스려야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악은 숨겨둘수록 뿌리가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뽑기는 힘들게 되겠죠. 악은 악을 불러오고 작은 악은 더 큰 악이 됩니다. 그리고 악으로 인한 괴로움은 커져만 가겠죠. 어느 교당에서 근무하는 교무님이 주변에 호박을 심으셨답니다. 호박이 하나둘 열려서 따다가 반찬을 해 먹었다는데요. 가을이 되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큰 호박들이 눈에 뜨이더랍니다. 가을이 되면 호박잎과 풀들에 가려졌던 잘 익은 노란 호박들이 어느새 큼지막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 호박들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눈에 잘 띄지 않았던 거죠. 왜 그럴까요?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숨어 있었기 때문에 따지 않고 커질 수 있었습니다. 선이 되었건 악이 되었건 숨어 있으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악을 숨기려고 할까요? 이것은 과시인정욕구의 반대 성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용기 있게 과감하게 그 악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숨겨두면 둘수록 그 악취는 심해지죠. 그리고 그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고 더 큰 악으로 커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먼저 드러내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남들이 모르는 나 자신만 알고 있는 숨기고 싶은 잘못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악은 감추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라고 했습니다. 악을 스스로 들추어내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악을 들추어내는 일은 내가 할 수도 타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은 악을 들추어내는 것이 고해 성사이고 참회이죠. 먼저 진리전에 고백하고 당사자에게 직접 나의 잘못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공개하고 다시는 악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불교에는 포살이라는 참회 의식이 있는데요. 스님들이 보름에 한 번씩 모여서 지켜야 할 계율을 독성하고 그동안에 자신이 지은 잘못을 대중 앞에서 참회하는 의식입니다. 자기 잘못, 악을 드러내는 것이죠. 남김없이 드러내느냐, 아니면 그 가운데 숨기는 것이 있느냐는 각자의 양심이고 몫이죠. 하지만 이런 자리를 만들어 참회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타인에 의해 악이 들추어지는 것인데요. 몇 년 전에 미궁 속에 있었던 연쇄살인의 진범이 밝혀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려 10여 명이 넘게 피해를 당할 정도로 무서운 범죄였는데요. DNA 분석으로 그 범인을 찾았는데 부산의 한 교도소에 무기수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사건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완전 범죄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진리의 세계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잘 감출 수 있었지만 요즘 세상은 대명천지라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 각종 언론 등을 통해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범법은 아니더라도 도덕적, 양심적으로 잘못한 것도 각종 SNS를 통해 대중의 심판을 받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악행이 들추어지는 것을 보면서 드는 감상은 참 죄 짓고는 못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들추어지는 것을 볼 때 이 사회가 정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사회의 경종이 되고 반면 교사가 되는 것이죠. 자, 누군가에 의해 나의 악행 잘못이 들추어진다면 어떨까요?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겠죠. 상대방이 나에게 모욕 주려는 게 아니라 만약 나를 위해서 그랬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해야 할까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스승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이제 악은 들추어내야 그 뿌리가 얕아진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은 알려야 낫는다라는 말이 있죠. 알려야 함께 걱정도 해주고 좋은 치료 방법을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악이라는 것은 마음의 병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을 잘못 쓰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죠. 마음병도 마찬가지로 널리 알렸을 때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잘못을 알 수도 있지만 자신의 그름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알면 스스로 고치려는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르면 아예 고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주변 인연의 도움이겠죠.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훈련 경무 시절 때입니다. 아침 자선이 끝나자마자 한 동지가 화를 내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자선 시간에 제발 졸지 좀 마라.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저도 바로 내가 뭘 졸았다고 그래? 언짢은 표정으로 응수를 했는데요. 제 딴에는 자선을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자선하던 동지는 제가 씩씩거리며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의 잘못을 지적한 동지가 밉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이후부터 저의 자선 시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절대 졸지 않겠다. 절대 눈을 감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의 잘못 그름을 드러내준 그 동지에게 매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선할 때 발분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태단 대종사님께서는 잘못한 제자들을 엄히 꾸짖으십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요. 개인적으로 타일러도 될 일을 왜 공개적으로 나무라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미리 경책하는 예방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종경 신성품 사장을 보면 대종사님께서 설법하실 때 제자 김정각이 조는 것을 보시고 혼내십니다. 그러시면서 앞에서 졸고 있는 것이 보기 싫기가 물소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김정각은 바로 일어나 대종사님께 사배를 올린 뒤에 웃고 맙니다. 김정각만 혼내신 게 아니겠죠. 악을 드러냄으로써 악을 면해 방지하는 성인의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을 감추고 있을 때는 그 악의 모습에 대해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악을 들추어내고 드러내면 그 악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그 악에서 벗어나 물리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죠. 스스로 찾을 수도 있고 주위 인연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악의 뿌리가 점차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타인에 대해서는 악을 숨기고 선을 드러내는 은악양선의 아량과 신법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는 선은 숨기고 악은 드러내는 은선 양악의 겸양과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이론상의 진리는 숨었다 나타났다 합니다. 숨겨야 할 때 숨길 수 있어야 하고 나타나야 할 때 나타낼 줄 알아야 합니다. 서태산 대종사님은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나날이 선의 공덕을 키워나가고 악의 뿌리를 얕게 하는 우리 공부인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공부 잘합시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 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 지을 때를 당하여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농부가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과의 원칙이라. 어찌 농사에만 한한 일이리요. 원불교 교존 대종경 인과품 17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잘못 사는 길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4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올릴 때 시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긴 기간을 계속하는 것이 좋으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76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한 교도가 부부간에 불화하여 내 생에는 또다시 인연 있는 사이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며 늘 그 남편을 미워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남편과 다시 인연을 맺지 아니하려면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다 두지 말고 오직 무심으로 대하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1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거짓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진실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재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행복한 때는 진실로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될 때요. 영원한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인연을 찾아 만났을 때요. 완전한 천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났을 때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2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맘

희망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극락과 지옥이 어느 곳에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요 죄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지옥이니라 또 여쭙기를 어찌해야 길이 극락 생활만 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성품의 본래 이치를 오득하여 마음이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면 길이 극락 생활을 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변이품 10장 말씀입니다.

0: WBS 원음 방송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3: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2: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정규에게 물으시기를 벽에 걸린 저 달마 대사의 영상을 능히 걷게 할 수 있겠는가? 정규 사례기를 능히 걷게 하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한번 해보라. 정규 곧 일어나 몸소 걸어가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정규가 걷는 것이니 어찌 달마의 화상이 걷는다 하겠는가. 정규 말하기를 동천에서 오는 기러기 남천으로 갑니다 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 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릴 때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럴 땐 물에 잠긴 도로나 잠수교를 피해야 하고 평소 다니던 길로 서행운전을 해야 하며 주차 시 하천 주위는 침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 합니다. 장마철 하천이나 계곡 등으로 휴가를 가셨다면 라디오를 항상 켜놓고 기상에 관한 사항을 신경 써서 청취해야 합니다. 기상이 악화하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고 하천과 섬, 해안가, 강변 역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감전사고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벼락이나 폭으로 전선이 끊어졌을 경우 주변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수기 등 농사용 설비의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 장마철에는 식중독과 수인성 전염병, 눈병이 유행을 하는데 보통 오염된 물과 변질된 음식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쉽게 상하는 음식을 조심하고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산사태나 축대, 담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 및 보강 작업을 실시하고 붕괴 조짐이 있을 때는 119나 112 등의 행정관서에 신속하게 알려 붕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마다 장마철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가 함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박재권이 묻기를 무엇이 천도의 가장 큰 요건이 되나이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서원 일심과 청정 일념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것이 서원이며 어떻게 하여야 청정해지나이까. 답하시기를 욕심을 떠나 마음을 발언함이 서원이요 밉고 사랑스러운데 끌리지 아니하면 청정해지나니라.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옛말에 신원 서판이라 해서 풍채와 언변과 문장과 판단으로 사람의 인격을 논한다 했으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이며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직 그 사람의 마음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1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고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15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용하는 법을 알면 천하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라. 대정경 이호훈품 35장 말씀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했으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합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마당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집안으로 옮기고 집 주변을 정비합시다.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급시다. 상수도 오염에 대비해 욕조에 물을 받아둡시다. 홍수에 의해 밀려온 물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흐르는 물에 들어가지 맙시다.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맙시다.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지에 따라 행동합시다.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피곤한 아침이 특별해진다. 아침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출근하는 발걸음도 천근만근이시라고요? 이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분 좋은 음악으로 설레는 아침, 여러분의 눈과 귀를 깨워드릴게요. 평일 아침 7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상사의 원리를 알아서 상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진하여 사 없는 마음이 곧 천심이요 천심으로 하는 심판이 곧 하늘의 심판이니 자신의 선악을 자신이 천심으로 판정해 보면 곧 하늘의 심판을 알 수 있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29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환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말씀.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범부는 작은 선에 걸려 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작은 지혜에 걸려 큰 지혜를 얻지 못하나 성인은 작은 선으로부터 큰 선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52장 법문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큰 살림이라도 하늘 살림과 합산한 살림같이 큰 살림이 없고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하늘 기운과 합한 사람같이 큰 사람이 없나니라. 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를 잡아 인간의 육군 동작에 둘러씌워 활용하는 사람이 곧 천인이요 성인이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하여 나팔을 불 때에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하면 그 나팔이 한량없는 복을 장만하는 좋은 악기가 되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그 나팔이 한량없는 죄를 불러들이는 장본이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고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기되 상대편의 진강급 여하를 따라서 그 보응이 몇만 배 더할 수도 있고 몇만 분으로 줄어질 수도 있으나 아주 없게 되지는 아니하며 또는 혹 상대자가 직접 보복을 아니할지라도 자연히 돌아오는 죄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7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심고의 감흥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심고하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무의자연한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얻게 되나니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꾸준히 그 서원을 계속하고 한 번 고백한 서원에 결코 위반되는 일이 없으면 결국 큰 감흥과 위력이 나타나느니라. 이 점에 특히 명심해 심고를 하고 흔들림 없는 심력을 얻으면 무궁한 천곤을 잡아 천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나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방송하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CS, 주파수 FM 98.3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윤원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대구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뜨거운 태양, 세찬 장대비, 그리고 그 사이로 들려오는 온갖 소리들. 7월은 정말이지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달입니다. 때로는 더위에 지치고 비에

젖어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이 계절이 지나면 우리는 한 뼘 더 단단해져 있을 겁니다. 지칠 땐 잠시 그늘에서 쉬어가고 힘이 나면 다시 뚜벅뚜벅 걸어야겠죠. 7월의 한가운데 계절의 풍경 안에서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좌선을 하는 사람은 흔히 다리가 아프고 망상이 침노하는데 괴로워하게 되는데, 다리가 아프면 잠깐 바꾸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니, 절대로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고 낭망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여섯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처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자비행 12절입니다. 한 제자 조실에 어항을 갖다 놓고 매일 먹이를 주고 물을 갈아주는지라. 얼마 동안은 그대로 두고 보시더니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고기의 본래 집이 어디냐? 그 본 집으로 돌려보내라.

스승님의 크고 작은 에피소드에서 정말이지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하니엘 라니의 피아노 연주 서머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거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5: 아니에요!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의 정도는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바야흐로 동방에 밝은 해가 솟으려 하는 때이니 서양이 먼저 문명함은 동방의 해가 오를 때 그 광명이 서쪽 하늘에 먼저 비침과 같은 것이며 태양이 중천에 이르면 그 광명이 시방세계에 고루 비치게 되나니 그야말로 큰 도덕 세계요 참 문명 세계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망품 21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규모입니다.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은 다급한 마음에 우왕좌왕하면서 일도 그르치기 쉽지만 미리 준비한 사람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가로울 때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준비해야 그 일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실수도 적겠죠. 우리 모두 한가로울 때는 다가올 일을 미리 준비하고 또 분주할 때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대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 원만한 성취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 중에서 중생 제도하기를 마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세존이 탄생하사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세존이 영산 해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대중이 다 묵연하되 오직 가섭 존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띠거늘 세존이 이르시되 내게 있는 정법 안장을 마하 가섭에게 붙이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 내가 노격원으로부터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상이 둥글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몸은 그 어떠한 몸인가?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바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마음이 곧 부처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중생의 윤회되는 것과 모든 부처님의 해탈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잘 수행하는 사람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하니 어떠한 것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인가? 마음과 성품과 이치와 기운의 동일한 점은 어떠하며 구분된 내역은 또한 어떠한가? 우주 만물이 비롯이 있고 끝이 있는가? 비롯이 없고 끝이 없는가? 만물의 인과 보복되는 것이 현생일은 서로 알고 실행되려니와 후생일은 숙명이 이미 매하여서 피차가 서로 알지 못하거니 어떻게 보복이 되는가? 천지는 알미 없으되 안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열반을 얻은 사람은 그 영지가 이미 법신에 합하였는데 어찌하여 다시 계령으로 나누어지며 전신 후신의 표준이 있게 되는가?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지목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광명을 낳는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원불교 정전수행편 의두요목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85장 스승님 가르치심 경강의두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27. 대종사 선원에 출석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니와가 지금 큰 발심이 나서 영업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회를 본다 선원에 참회한다 하여 그 신성이 대단하므로 상을 주는 대신에 이 시간을 이니와에게 허락하노니 물을 일이 있거든 물어보라. 이니와 여쭙기를 어떤 사람이 너희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원래 불교는 일체 유심조 되는 이치를 스스로 깨쳐 알게 하는 교인이 그 이치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면 될 것이요. 그 이치를 알고 보면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까지도 다 해결되나니라. 또 여쭙기를 그 이치를 안 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게 하나니라. 28. 대종사 김영신에게 물으시기를 사람이 세상에서 생활하기로 하면 어떠한 것이 제일 기묘한 것이 되겠느냐? 영신이 사례기를 의식주에 관한 것이 제일 기묘하다고 생각하나이다. 또 물으시기를 내가 학교에서 배운 여러 과목 중에서는 어떠한 과목이 제일 기묘한 것이 되겠느냐? 영신이 사례기를 수신하는 과목이 제일 기묘하다고 생각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사람이 육신 생활을 하는 데에는 의식주가 중요하고 공부를 하는 데에는 수신이 중요하나니 이는 곧 의식주나 수신이 생활과 공부의 근본이 되는 까닭이니라. 그러나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신 과목만으로는 수신의 법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요. 오직 마음 닦는 공부를 주장하는 도가 아니면 그 진경을 다 발휘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도학 공부는 모든 학술의 주인이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는 줄을 항상 명심하라. 29.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물으시기를 그대들은 여기서 무엇을 배우느냐고 묻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하시니 한 선원은 삼대력 공부를 한다 하겠나이다 하고 또 한 선원은 인생의 요도를 배운다 하겠나이다 하며 그 밖에도 여러 사람의 대답이 한결같이 아니한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말이 다 그럴듯하나 나도 또한 거기에 부연하여 한 말 하여 주리니 자세히 들으라. 무릇 무슨 문답이나 그 상대편의 인물과 태도에 따라 그때 적당한 대답을 하여야 할 것이나 대체적으로 대답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할 것이며 거기에 다시 부분적으로 말하자면 지식 있는 사람에게는 지식 사용하는 방식을 권리 있는 사람에게는 권리 사용하는 방식을 물질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 사용하는 방식을 원망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감사 생활하는 방식을 복 없는 사람에게는 복 짓는 방식을 타력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자력 생활하는 방식을 배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배우는 방식을,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방식을, 공익심 없는 사람에게는 공익심이 생겨나는 방식을 가르쳐 준다고 하겠노니, 이를 몰아 말하자면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오직 바른 도로 이용하도록 가르친다 함이니라. 30.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물질 문명의 발전을 따라 사, 농, 공상에 대한 학식과 기술이 많이 진보되었으며 생활기구도 많이 화려하여졌으므로 이 화려한 물질에 눈과 마음이 황홀하여지고 그 반면에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은 극도로 세약하여 주인된 정신이 도리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았으니 이는 실로 크게 근심될 현상이라.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물질이 도리어 악용되고 마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재주와 박남박식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재주와 박남박식이 도리어 공중에 해독을 주게 되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환경이 도리어 제업을 돕지 아니하는가. 그러므로 천하에 버려진 모든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종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다 낙원을 건설하는 데 보조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요,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 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따라서 그 조종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심양면으로 한 가지 참 문명 세계를 건설하는 데 노력할지어다.

오늘 대종경 법문은 교의품 27장에서 30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성가 50장 개정에 닦아서 승급식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건국정신의 다섯째는 대국관찰이니 다만 눈앞의 일과 임시의 욕심에 끌려 모든 일을 진행하지 말고 국제정세를 잘 살피고 국내 각계의 현상을 잘 알아서 원만한 대책을 발견할 것이요. 개인의 명예에 편착하지 말고 국가의 명예를 잘 드러낼 것이요. 개인의 세력을 다투지 말고 국가의 세력을 잘 키울 것이요. 개인의 이해에 몰두하지 말고 국가의 이해를 잘 생각할 것이요. 개인의 선, 불선이 국가의 가치를 오르내리게 하는 이치를 알아서 특히 외국인이 보는 데에서 비루한 행동을 말 것이요. 목전에 좋은 일이 혹 주위에 불안을 주는 이치를 알아서 대중적 정신을 가질 것이요. 임시 유익되는 일이 혹 미래에 손해되는 이치를 알아서 영원한 이해를 잘 계산할 것이요. 우주의 원리가 항시 변천 있는 것을 알아서 때를 따라 법을 세우고 한 가지 법에 고집하지 말 것이요. 무슨 법이나 과하면 폐단되는 이치를 알아서 한편에 기울어진 마음을 두지 말 것이니라. 10. 정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정치는 어느 한편에 권리 편중이 없고 각자의 권리를 정당이 잘 운용하게 할 것이요. 모든 시정은 간이하고 민속히 하되 중요한 일은 법률과 공론을 아울러 들어서 해결할 것이요. 법은 상하가 다 엄정히 지키며 국가의 정론을 세운 후에는 국민 총훈련을 실시하여 애국정신과 공중도덕을 보급시킬 것이요. 모든 지도는 신의에 근본하여 민중이 지도자를 신뢰하게 하며 인물의 양성과 경제의 개발을 조금도 게을리 아니하여 자립 자위하고 자작 자급하는 실력을 기를 것이요. 국민의 정신 지도에는 정치와 종교가 표리병진하게 할 것이니라. 11. 종교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국민의 종교에 대한 신념이 박약하면 정신 통제와 양심 배양의 힘이 부족하므로 순역 경계에 꺼림없이 자행차지하여 범죄율이 높아지며 종교를 믿는 이 중에도 혹은 미신에 빠지고 혹은 한편에 집착하여 국민의 참다운 생활과 대중의 원만한 도덕을 널리 발휘하지 못하는 예가 적지 않나니 국가에서는 국민 지도에 적당한 종교를 장려하여 각지의 행정, 사법, 교육, 종교 등 네 가지 기관이 각각 그 임무를 분담 진행하게 한다면 이것이 또한 국가의 만년대계의 하나가 될 것이니라. 12.
교육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교육은 국민 진화의 대두니 의무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기관을 확장할 것이요 재래와 같이 과학만을 위주하고 정신교육을 등한히 할 것이 아니라 애국정신과 공중도덕을 본위로 하는 충분한 교과를 편성하여 교육하게 할 것이요 예의 교육을 향상시켜 국민 예의의 보급과 예법 통일의 근본이 되게 할 것이요 국민 근로의 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작업 실습 등으로 국가 산업 장려의 첫 교육이 되고 국민 근실성 배양의 원동력이 되게 할 것이니라. 13. 진화의 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진화의 길 첫째는 공로자 우대니 정치와 국방에 출중한 실적 있는 이와 교화 교육에 특별한 실적 있는 이와 재산을 많이 희사하여 공익에 큰 자원이 되게 한 이와 정신 육신으로 공익사업에 큰 공로 있는 이와 발견, 발명 등 무슨 방면으로든지 국가사회에 큰 이익, 큰 발전 있게 한 일을 우대할 것이요. 둘째는 교육 장년이 국가나 단체나 개인을 막론하고 영재의 교육을 적극 장려하여 어느 방면으로든지 항상 새로운 지견을 얻게 하며 연구기관을 적극 후원하여 국가 건설과 사회 발전에 모든 묘법을 동원하게 할 것이요. 셋째는 세습 철폐와 상속 제한이니 모든 영전은 본인 자신에 한하여 자손들이 공연히 의세하지 않게 하며 재산의 상속은 생활자본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는 바로 공익사업에 바치어 부모 자녀가 한 가지 선업을 지으며 자력생활로서 국가사회의 발전과 모든 사람의 생활실력을 얻게 할 것이니라.

오늘 정산종 사법원은 구금편 9장에서 13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성가 63장 내 한 몸 내 한 가정 공도자 숭배가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5 대산종사 사중보은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천지은은 만물에게 응용무념으로 덕을 입혀주신 대시주은이시니 우리도 그 도를 재받아서 무념보시를 하면 보은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곧 천지와 합일하여 덕화가 만방에 미칠 것이요. 부모은은 우리가 무자력할 때 자력을 얻게 해주신 대자비불이시니 우리도 그 도를 재받아서 무자력한 노약자를 보호하면 보은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곧 사생의 부모가 되며 삼세의 대효가 될 것이요. 동포은은 우리에게 자리 이타로서 대협동이 되었으니 우리도 그 도를 재받아서 서로 돕고 서로 북돋으면 보은이 되는 동시에 내가 곧 사생의 지친이 되어 일체 동포는 자연히 공생 공영할 것이요. 법률은 주공무사한 법도로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우리가 그 도를 채받아서 법규를 잘 지키면 보은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바로 법주가 되어 대자유세계가 전개될 것이니라. 3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는 사람은 원수라도 은혜로 돌려 즐거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복이 없는 사람은 은인이라도 원수로 돌려 괴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 원수라도 은혜로 돌려 은혜를 발견하면 천지의 상사로운 기운이 내게로 올 것이요. 은혜라도 원수로 돌려 원수를 발견하면 천지의 나쁜 기운이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므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해치려 할 때 원수로 보지 말고 저 사람이 나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고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은혜로 알아서 감사 생활을 해야 하느니라. 3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개인과 인류가 영생토록 다 같이 잘 살아갈 생활 표준은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자리 이타의 도라. 이 표준대로만 살고 보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일체 동포가 이롭고 현생도 좋고 내생도 좋으리라. 그러나 부득이 자리 이타가 되지 않을 때에는 내가 해를 차지하는 차해 탈의의 도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불보살의 생활이니라. 3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에는 막힘없이 통하는 기운이 있으므로 마음으로 선악간 한 기운만 일으켜도 반드시 그 기운이 상대에게 응하여 내게 돌아오나니 항상 인의 기운을 많이 보내 그 기운이 통하고 쌓이도록 해야 뜨거운 정의가 건네고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국한을 벗어나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하며 살 수 있느니라. 3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시방이 일가요 사생이 지친인 것을 알아서 큰집 살림을 하여야 부모 형제의 윤기가 건네지고 정의가 솟아나며 대세계주의가 실현될 것이니라. 4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잘못 사는 길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니라. 40일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지은 보은하면 사은이 곧 복전이 되고 배은 망덕하면 사은이 곧 죄전이 되므로 부처님께서는 처처 불상의 도를 믿고 깨달아서 사사물물에 불공하시느니라. 4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은에 비운된 도를 재받아서 보은하면 곧 불성이 되고 천지가 되느니라. 4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 만물 어느 것 하나가 서로 은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 은은 바로 정의요 정의는 바로 도덕이니라. 그러므로 이 은을 알아야 도덕이 행해질 것이요 도덕이 행해져야 천하가 좋아질 것이므로 은의 도가 곧 천하의 근본이니라. 44. 대산종사 영모묘원 봉고식에서 말씀하시기를 일원주의는 세계주의요 일원사당은 세계사당이니 천불만성과 전설령과 전생령을 위한 숭독존공의 큰 불사요 큰 불공이니라. 공자께서는 일찍이 세상을 평화 안락하게 할 큰 법으로 효사상을 전하였으나 이제는 시일이 오래되어 그 사상만으로는 전 인류를 다 가르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대종사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어 사은에 보원하는 것이 가장 큰 효임을 알게 해 주셨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대정경 공부를 그 이제 시작을 지금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지금 교의품 그 19장을 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 이제 해보도록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 네, 지금 저희들이 그 공부한 이제 그 교의품 그 18장의 내용도 이제 의식주에 대한 말씀과 이제 또 정신에 이제 그 이제 이미 말씀을 쭉 지금 하셨는데요. 그래서 18장의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걸 이제 요 지금 이제 정신 육신의 의식주 정신의 일심 아르마리 실행 이 지금 세 개를 그 지난 시간에 그 6대 강령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6가지 이제 강령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6대 강령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이 6대 강령에 대해서 그 문화적 측면에서 제가 많이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다뤘어요. 이 6대 강령을 그, 이 이제 이 인간 문화에 이제 어떻게 그 이 6대 강령이 형성해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많이 그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 교의품 19장도 그 이제 비슷한 말씀인데 그게 이제 본말에 대한 것을 이제 여기서 분명히 이 19장에서는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6대 강령이라고 해서 이제 다 필요하지만도 그 중에서는 분명히 근본이 있고 또 말, 끝이 있고 하다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이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이 의식주와 이 지금 그 일심 아르마리 그 실행 이 6대 강령을 문화적 측면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그 드렸다고 하면은 이제 오늘은 원리적인 측면에서 이 6가지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좀 오늘 그 먼저 그 드리도록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도 이것이 6대 강령이 대단히 그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의 문화 이제 식 문화 주 문화 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의 문화 중에서도 뭐 그 원론에서 지금 모두 톡을 지금 보내고 또 그것이 한 사람이 한 번 떠니까는 죽었는데 미국에 있는 이제 어떤 그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공한 그 교수 하나가요 이제 그 학생들에게 강의를 한국에 대한 강의를 그 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왜 이제 그 이렇게 발달하느냐 하는 것을 쭉 이제 들면서 그 교수가 그게 우리는 이제 이게 이제 의식주 문화를 사실은 수용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이 의식주 문화가 어떤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교수는요, 그 참, 그 시각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게 왜 이렇게 그 이제 뛰어난 어떤 그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가 하면은 첫째 꼽은 것이 뭔가 하면 이 젓가락이더라고요. 젓가락을 사용하는 거. 이 젓가락 사용하는 문화가 이게 말이죠 대단한 이게 문화다. 그 우리는 뭐 우리 사실은요 이제 식사하면서 우리 딱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이제 젓가락하고 숟가락하고 둘만 있으면 안 됩니까? 우리 이제 그 뭐 다 먹죠. 다 이제 이게 먹는데 사실은 이 젓가락 문화가 우리 지금 전통 문화 중에서 그 이 손의 어떤 그 감각 이것이 이 젓가락을 사용하면서 엄청 발달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의 움직이는 그 감각 자체가요. 그래서 이게 그 젓가락 문화가 이게 이제 바탕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컴퓨터나 이런 데 터치 안 합니까? 터치 딱딱하고 또 의사들이 집도를 하는데 이게 지금 다 칼 가지고 하잖아요. 하는데도요. 손의 감각이 한국의 의사는 엄청 뛰어나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생겼는가 하면요. 어릴 때부터 젓가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젓가락 문화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제일 첫째 그걸로 쫙 그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참, 그런갑다. 근데 이제 우리, 근데 요새 지금 아이들 저 모두 키우는데 저 지금 처음 대학 들어가가지고 양식집을 갔잖아요. 양식집을 갔는데 그 양식집을 가면은 뭔가 하면 포크 나이프를 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쪽에는 포크 들고 한쪽에는 이제 칼을 들고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드는 것이 어느 속에 포크를 들고 어느 속에 칼을 들어야 되는가 그게 다 정해져 있는데 이걸 몰라갖고 제가 눈치 잡아서 하는데 하여간 이제 그게 애먹었어요 제가요. 근데 뭐 지금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가서 하면 되는데 그때는 또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서구의 문화를 선호하고 서구의 문화를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추구했기 때문에 또 그것에 맞게 지금 제가 그거 이제 맞춰서 나도 업그레이드 되려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가서 뭐 이쪽 잡든지 저쪽 잡든지 뭐 그냥 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 문화에 그것이 이제 그렇게 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제가 그 또 그 내용들을 보고 제가 새롭게 그 인식하는 그런 그 기회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문화적으로 이것이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의식주 상권하고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원리적인 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제 육신의 의식주예요. 정신의 일심 실행.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육대 강령 이렇게 이제 지금 표현을 해 그 주셨거든요. 육대 강령이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이것도 하셨는데요. 그 이제 그 이렇게 육대 강령이라고 하지만도 보통 사람들은 이제 다 정신이 어디다 먼저 꽂히는가 하면요. 이 육신에 필요한 의식주에 먼저 꽂힙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의식주에 먼저 꽂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사람을 딱 보는 것도요. 제일 먼저 뭘 보는가 하면요. 의식주를 봅니다. 의식주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의식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지금 그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인간 생활에 의식주라고 하는 이 삼강령이죠. 이것도 삼강령 아닙니까? 삼강령은요. 이게 이제 아주 없어서는 이제 의식주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그 요소로 지금 우리들에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인간 사람 사는 그 삶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이제 무엇이 결정되는가 하면 인간에게서요. 이 삼강령이요. 빈부격차. 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빈은 뭡니까? 가난하다. 부. 안 가난하다, 부자다. 이게 지금 빈부의 격차가 말이죠. 뭐로서 결정되는가 하면요. 의식주,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부자, 안 부자. 이게 말이죠. 사람을 보는 것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어떤 사람, 간사님 어제 부자입니까 안 부자입니까?
1: 저 혼자 부자입니다.
0: 예, 맞아요.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부자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부자로 삽시다.
2: 예.
0: 예, 부자로 살아야 돼요. 그 계속 이제 근데 이 이제 이 빈부격차인데 이 왜 빈부격차가 생기는 건가? 인간의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뭐를 하는가 하면요,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잖아요. 비교 안 합니까? 아니 자기 혼자 그냥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권사님이 내 혼자는 부자라고 그러는데 비교 안 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비교를 하면은요 잘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잖아요. 아이 그게요. 이것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 생활 속에서는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것이 뭔가 빈부격차예요. 이것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 이제 인간 생활에 지금 이제 허대한 그 같은 이제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그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빈부 격차가 생기면서 뭐가 되는가 하면 빈부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차별 현상이 생겨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그대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인간들은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우지. 나는요 지금요 맨날 이제 우리 선타님 지금 참 선타님은 부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자예요. 저보다는 훨씬 부자예요. 왜냐하면 저는 방관도 없거든요. 저 사는 거 이제 저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이 또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얻어 갖고 사는 거 아닙니까? 총부에서 그냥 주니까 가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선타님하고 나하고 지금 비교를 하면요. 선타님은 엄청 부자라니까. 부자인 줄 아세요? 여기 계시는 분 다 부자입니다. 저보다는.
3: 20만 원 주고 온 것 봐요. 부자님이 부자지.
0: 아, 내가 부자예요. 아, 예, 예, 예. 오늘 저 또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예, 제가. 그게 이제 이렇게 지금 이 되는 거죠. 빈부의 차별 현상이 계속 인간 생활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 현상이 생겨나는 것은 뭔가 하면 의식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식주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느냐, 어떻게 자기가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 빈부의 차별이 인간 생활 속에서는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알아야 그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글쎄 왜 이런가 하면 빈부 차별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사람들을 인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뭔가 하면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관점. 상대적 관점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상대적 관점에서요. 그래서 상대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놓고 보면은요 이런 것도 없잖아요. 뭐 의식주 상권이 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만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먹고 살만 하면 되는데 계속 상대적 관점에서 남과 비교하고 그렇게 하니까는 거기서 뭔가 하면요 이런 이제 차별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제 그 이제 현상들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요 육신 생활을 하는 것은 상대적 관점에서 볼 때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의식주의를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보면은요. 이런 건 이제 차별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그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래도 사람답게 좀 괜찮게 보이려고 하면요. 옷도 좀 잘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옷도 좀 잘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옷 잘 입고 다니죠. 이제 잘 입고 다니는데 아이 제가 서울에서 손님이 한 번 와갖고 누가 이제 가자고 그래서 이제 여자 교무님이 이제 두 분하고 손님을 맞이하러 이제 제가 이제 딱 이제 차가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문 앞에서요. 기다리고 앉았는데 제가 갈 때 뭔 옷을 입을까 하고 하다가 좀 신경을 쓸 것인데 그냥 흐름한 그 잠바에다가 좀 이제 이게 뭐 위에 자켓 같은 거 하나 이제 걸치고 가는.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

0: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죽은 사람이니 살도음을 행한 악인이라도 마음만 한번 돌리면 불보살이 될 수도 있지만은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그 마음이 살아나기 전에는 어찌할 능력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불보살들은 모든 중생에게 큰 희망을 열어주실 원력을 세우시고 세세생생 끊임없이 노력하시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작은 걸 덮고 가리려다 걷잡을 수 없이 큰 문제가 된 적 있으세요? 별일 아니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가 정말 별일이 된 적은 없으신가요? 이게 다 초기 대응이 미흡해서 벌어지는 건데요. 요즘 이것과 관련한 사건들도 참 많죠. 그래서 뭐든 처음에 잘 판단하고 거기에 꼭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게 최선일 텐데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작아 보이는 것도 별일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일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다시 오지 않을 골든타임 놓치지 않기로 하죠. 7월 20일 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0: 제초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우린
1: 다른 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도영 안녕 우주 전해드렸습니다. 뭐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잠깐 흐린 눈을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죠. 결국엔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갔던 것들이 꼭 발목을 잡을 때가 많은데요. 이번 한 주 이런 후회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하나 차분하고 꼼꼼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죠.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평일 아침에는 특가정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세요. 오늘도 2부에는 여러분이 요청하신 세 곡의 노래 로켓처럼 빨리 쓱 배송해드리는 신청곡 왔자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7시 30분 전까지 듣고 싶은 노래 세 곡 묶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2부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74님이요. 연하님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조카들이 놀러와서 자고 갔는데 시끌시끌 북적북적한 게 꼭 명절 같았네요. 하하하하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떤 느낌인지 저 너무 알 것 같아요. 저희도 주말에 뭐 조카들까지 막 다 모였었거든요. 집에. 오 이렇게 또 저희 집은 식구들이 다 말도 되게 많고 목청도 되게 커서 이제 옆집에서 보면 싸우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신나게 얘기를 하는 편이라 누가 무슨 얘기하는지 외부에서 보면 전혀 알아듣지 못하지만 저희끼리는 막 이렇게 의사소통이 티크티크가 막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또 아주 어린 조카들까지 막 뭐 이모 이모 고모 고모 막 난리가 나서 저희도 정말 시끌시끌 북적북적 명절 같은 주말을 보냈습니다. 8074님 아 오늘 굉장히 평화롭게 출발하고 계시겠는데요. 신복수님 반가운 아침입니다. 주말 행복하셨는지요. 다시 한 주가 시작됐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꾸벅. 부산은 더워도 너무 덥네요. 오늘도 힘차게 특가정부터 시작해봅니다. 하트하트하트 보내주셨어요. 신복수님 이번 주도 특가정과 함께 출발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월화수목금 이번 주도 맡겨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드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사연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1 참여를 통해 글 보내주세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아워 서머 모모랜드 어마어마해 두 곡 듣고 옵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Our Summer, 모모랜드의 어마어마해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7시 16분 26초 지나고 있습니다. 뒷번호 5213 쓰시는 분께서 저도 잇몸이 좀 부은 걸 차일피일 미루다가 병을 키웠네요. 조금 아플 때 바로바로 병원에 가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진짜 공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알면서 못하고 알면서 미루게 되는 게 진짜 병원 진료인 것 같아요. 왜 병원을 조금만 아파도 바로바로 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친구들은 크게 아프거나 큰 병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왜 건강을 자부하시던 분들, 아 나는 병원 뭐 1년에 한 번도 안 가. 그러시던 분들이 나중에 병을 약간 모아두셨다가 크게 아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나 치과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살짝 땜질할 걸 잇몸 치료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아, 근데 너무 아파서 못 견디기 전까지도 안 가게 되는 병원이 치과인 것 같아요. 저도 가야 하는데, 513님. 아, 그래도 513님은 다녀오신 거니까, 아, 속이 좀 개운하시겠네요. 저는 가야 하는데요. 노래 듣겠습니다. 엄정화예요. 포이즌.

엄정화의 포이즌, 김원준의 너 없는 동안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은 오션이에요. More than words 전해드리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6: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상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월요일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월요일 2부 오늘도 변함없이 2부에는 신청곡 왔자염. 여러분이 계신 그곳까지 신속 정확하게 듣고 싶은 노래 와랄랄랄라 전해드리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음악 택배 준비해놓고 있어요. 잠시 후 바로 세 곡의 신청곡 저희가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실지 어떤 노래들을 골라주셨을지 잠시 후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3부에는 여러분과 시사상식 퀴즈 함께 풀어볼게요. 상식의 시대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상식 퀴즈 풀지도 많이 기대하고 함께해 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문자 참여 번호고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저희와 함께하실 수 있어요. 서화장님께서 연아님 이번 한 주는 월드컵 얘기로 시작되네요. 주말 비 피해는 없으셨나요? 대구도 비가 좀 내렸답니다. 그래서 시원할 줄 알았는데 오 웬걸요. 습기만 더해져서 찝찝하게 더워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제습기보다 더 뽀송뽀송한 연하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2시간 함께하면서 우울하고 찝찝한 마음 잘 건조시켜볼게요. 한 주도 잘 부탁드려요 해주셨어요. 아 오늘 서정님 마음 보송보송하게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했는데요. 제가 한번 열심히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트 일하러 가야 돼 전해드리고 신청곡 왔자염 배송해드립니다.

매일 신속 정확하게 샛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하고 쑥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9533 고객님께서 장마철이라지만 비가 정말 지겹도록 내리네요. 눅눅하고 습해서 기분까지 처지는 것 같아요. 더워도 좋으니까 화창하게 갠 하늘이 보고 싶어요 라며 보내주신 보아, 샤이뉴야, 박기영, 블루스카이, 정재욱, 시즌 인 더 선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9533 고객님 신청곡 왔자염.

신청곡의 짜염. 오늘은 9533님이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만나봤습니다. 보아 샤인위어, 박기영 블루스카이, 정재욱 시즌 인 더 선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2부 끝곡은 5659님이 듣고 싶다고 골라주셨어요. 순순히 지환 슬픈 초대장 전해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있어 가지고도 남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기도 하고 낭만과 불안을 주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해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되고 복되는 이치를 알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6장 말씀.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7: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8: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9: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8: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9: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8: 02-2677-2677 IS 동서.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Just for my love, 슈가의 노래로 3부 문을 열었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월요일 3부에는요. 시사상식에 관한 지식을 하나 더 쌓아보는 고품격 퀴즈쇼 상식의 시대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잠시 후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는 퀴즈로 상식도 쌓으시고요. 당첨의 행운도 꽉 한번 잡아보시죠.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랑 친구 맺으시고 1대1 참여를 통해서도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코너 상식의 시대에 함께 해볼게요. 신화의 노래입니다. Brand New.

현대사회 넘쳐나는 정보들 속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들을 정리해봅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을 시사상식들. 특가정 퀴즈 배틀 상식의 시대. 오늘의 문제입니다. 지난 7월 14일이었죠. 내년도 이것이 올해보다 380원이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는데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가 임금의 가장 낮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년도 이것이 올해보다 380원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통산임금, 2번 실질임금, 3번 평균임금, 4번 최저임금. 1번 통산임금, 2번 실질임금, 3번 평균임금, 4번 최저임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상식의 시대에 오늘의 문제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내년도 이것이 올해보다 380원이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가 임금의 가장 낮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1번 통상임금, 2번 실질임금, 3번 평균임금, 4번 최저임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0: 성동역아입니다.
1: 예.
2: 성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5 3555 롯데건설.
4: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꿈이 멀어져만 가는 건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사랑이 떠나가버린 것도 최선을

구화 숫자들 최선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상식의 시대 문제 풀어봤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제도, 국가가 임금의 가장 낮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년도 이것이 올해보다 380원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최종 결정이 됐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 나갔고요. 첸 최고의 행운 임상아 저 바다가 날 맞겠어 슈퍼키드 최고의 날 헤이즈의 저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 4번 최저임금이었습니다. 바로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근로자의 생계비를 비롯해 노동 생산성과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해인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이번 인상안이 우리나라 경제와 민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답들 볼게요. 8211님 정답요 4번, 이윤승님 4번 최저임금, 비 내리는 날 시원해요 행복하세요. 9718님 정답은 4번 최저임금입니다. 학창시절에 모르면 무조건 4번 찍었는데 특화장 문제도 모르면 4번 찍으세요. 그래요? 병삼님 4번 최저임금, 대학교 때 시급이 2,000원대였는데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9952 뒷번호 쓰시는 분 4번 최저임금, 월급 주는 입장에선 허걱, 받는 입장에선 에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사무구하나님 4번 최저임금, 근로자 입장에선 올라가면 좋은 것 같은데 어느덧 물가가 같이 오르니까 무섭기도 하네요. 이직으로 정신이 없어서 오랜만에 문자에 참여합니다. 활기찬 연어언님 목소리가 출근길 메이트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직은 완료가 되신 건가요? 사무구하나님 새로운 곳에서도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길 바랄게요. 7477 뒷번호 쓰시는 분 4번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유나님, 더위와 잘 싸우고 계신가요? 저는 아예 상대를 안 하려고 무시하고 있는데 아 그래도 신경이 쓰이네요. 하하, 자꾸만 습기를 몰고 와서 찝찝거려요. 아직 두어 달은 견뎌야 될 텐데 참자 참자 하며 오늘도 버텨봅니다. 연아님도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무사 하나 뒷번호 쓰시는 분 4번 군대 간 아들이 보고 싶어 사행시로 정답을 보내보아요. 최선을 다해 나라를 지키는 우리 아들 저 멀리 있어도 엄마 마음은 늘 함께하고 임 임무를 무사히 마치길 매일매일 기도하며 금보다 소중한 이병 이민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랄게 라고. 이병 이민규 장병님, 네. 화이팅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십시오. 7206님 4번입니다. 최저임금받으러 오늘도 집을 나섭니다. 9016 뒷번호 쓰시는 분 정답은 4번 최저임금입니다. 긴 연휴가 지난 월요일이라 그런지 바로 월요병이 걸린 듯 컨디션이 최저지만 화이팅 해보려고요. 다들 월요병 걸리지 마시고 활기찬 하루 되시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당첨되신 분 두 분이에요. 뒷번호 5345 쓰시는 분 정답 4번 최저임금, 사장님 월급 좀 올려주세요. 굽신굽신 보내주셨고요. 5886 뒷번호 쓰시는 분 4번 최저임금입니다. 저도 계약직으로 최저임금 받고 일하고 있어요. 보내주셨어요. 5345님 5886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터보의 노래 듣겠습니다. 트위스트 킹.

전해드립니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초등생 방학 기간 중 틈새 돌봄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곧 있으면 맞이할 여름방학을 앞두고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보건복지부는 본격적인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다음 주 월요일 7월 27일부터 전국 2,500개소의 방과 후 마을 돌봄시설에서 점심과 저녁을 해결할 수 있는 돌봄센터를 운영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최대 1,500개소에서 아침 간식과 점심, 저녁 급식을 제공하고요. 이와는 별도의 점심 돌봄센터 1,000여 곳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점심과 저녁 급식을 연속해서 지원하는데요. 대상은 마을 돌봄 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족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거나 인근 참여센터 또는 국번 없이 1522-1318번, 1522-1318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오늘은 초등생 방학 기간 중 틈새 돌봄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YB 흰수염고래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 있어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눈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앤모과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거미 내레이션 이시영 내 생각 날 거야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2: 대종사, 이론상의 신앙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은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노래 하나, 추억 둘. 출발점에서 많이 멀어지지 않아야 유턴이 쉽죠. 한 해의 중간쯤은 그래서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갈까 말까가 아니라 무조건 고 아니겠습니까? 하반기의 시작이란 7월도 이젠 하순이에요. 더 이상 뭘 고민하겠어요. 이게 맞나? 아닌가? 싶어도 일단 고 하면서 하나씩 추려가야죠. 모든 결과물로 이어지게 가보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도 그냥 있진 않았어요. 그걸 다 없애고 돌아간다? 아니 될 일이 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이창권 다시 시작해.